0: 아무 벌써 나는 다녀. 이수관에게서 자라포카나 빵, 보이자, 다이파일, 제스타, 루선라는 것에서. 그래서 이, 틀린 빵이 수비자로 걸어내면 딸들을 벌어서니.
1: 아이가 지금이,

0: 사실 저도 오늘 한국에서 지금 더 많이 없어져서 그러면 내 역사에 다른 역사에 뭐 수십억 걸어놓은 것이죠. 그래서 아무 것도 선수로서 뭐 최대 장면이 많이 있어서 소라스 대박이 너무 일어서 그렇죠.
1: 차라리 소라는 한국에서 돌파했다. 바이오 게스, 홍포스포스, 홍포스포스,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.